Give me the gear stage, no Aston Martin, 전부 다 입한 척 하느라 애쓰네. Don't 내가 챙길게, 난 내 친구 챙길게, 내 며칠 내가 돈 벌게 해줄 거 배신해, 내 bring it back my fucking checks. 웃긴 관계인데 왜 어슬렁대, 나 때문에 한 여자에게 치근대, yeah.